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실제로 휴전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전승기념일인데 러시아는 8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방해할 경우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 내용에는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과 함께 양국에서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의 요청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응한 데 깊이 감사한다고 밝혀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 기자단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질문하자 오늘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8일에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연결돼 있는 타스님 통신은 8일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반드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다른 곳에서 국영방송 등의 취재에 응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 중이라고 말하고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항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두 척은 모두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으며 이란의 항구에 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군 항모에서 출격한 F-18 전투 공격기가 굴뚝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타스님 통신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미군과 한정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그 후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으로 행동한 데 따라 우리 해군이 반격했다. 현재는 교전이 중단돼 진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불안전한 정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측의 전망대로 가까운 시일 내 회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4일과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그 후 5월 14일과 15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란 정세 관련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방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에는 양국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는 강요 등이 잇따라 전화회담 등을 갖고 있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양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회담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와 무역 관계와 타이완 관련 문제 등과 함께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이란 양국 간에는 3년 전 당시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타카이치 수상이 국제회의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수상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한국 남동부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셔틀 외교를 계속해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으로 국회 일정도 고려해 조율해갈 예정입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가 수상관저를 방문해 메구미 씨의 사진전에 들어온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1,000통을 넘는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8일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와사키 시 주민그룹 6명이 수상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주민그룹은 2005년부터 각지에서 메구미 씨의 사진전을 열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 실현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진전 관람객들로부터 받은 1,125통의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키에 씨는 40년 이상이 지나도 아직도 구출하지 못해 어떻게든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려서 반드시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국민의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최대한 협상해 갈 것이며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메구미 씨와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토부 난탄시에서 소학생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체포된 37세 아버지가 시신 유기 혐의를 포함해 혼자서 했다고 진술한 것이 경찰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통학용 배낭과 운동화를 산속에 버린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의 원정 경기를 가던 마이크로버스에 탄 니가타현의 고교생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운행회사가 이전에도 고등학교 측의 의뢰로 렌터카 버스를 여러 번 알선했다고 설명한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고등학교는 렌터카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0: 도요타 자동차의 2025년도 1년간의 그룹 전체의 결산은 매출이 처음으로 50조엔을 넘어선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1: 일중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조성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는 처음으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へえ、いくらですか?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2: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2: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2: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이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2: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2: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い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い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これ, それ, あれ를
0: 사용해서
4: これはい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これ, それ, あれ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스미마센.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0: 炊飯器는 밥솥입니다.
3: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4: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4: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4: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4: 300,
0: 600은
4: 600,
0: 800은
4: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4: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4: 3000,
0: 8000은
4: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4: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 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 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앵까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앵까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앵까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네, 저희가 앵까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그리고 왕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수령 200년이 넘는 이 큰산 벚나무는 가지가 큰 바위를 이렇게 깨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와리 자쿠라라고 불려서 이 우스젠꼬지의 명물 벚나무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우스젠꼬지의 기타치 타이세의 부주지 스님은요, 많은 벚꽃들이 지금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하나카페에서 마지막에 NHK 월드 재팬의 최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콘텐츠 가운데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가서 표시가 되는 쇼즈 메뉴에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오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총 126가지나 되는 일본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락인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동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어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보로 도시락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볶아서 밥 위에 얹은 요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돼 벚꽃이 피면 벚꽃놀이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요리 연구가 와타나베 아키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1: こんにちは. 와타나베 아키코です. 오하나미노 기세츠です.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아키코입니다. 꽃놀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먼저 생강 껍질을 벗겨 잘게 씁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 사용하지만 풍미를 더해주고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꼬투리 강낭콩의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탄 열탕에 데쳐서 체에 건져냅니다.
2: 꼬투리 강낭콩은 뜨거운 채로 그냥 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냉수에 담가서 재빨리 식힙니다. 오늘은 강낭콩 꼬투리를 썼습니다만 완두콩이나 아스파라거스 등을 데쳐서 곁들여도 좋습니다.
0: 식힌 꼬투리 강낭콩은 길이 3cm 정도로 비스듬히 썹니다. 다음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소보로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양념해서 작은 알갱이 모양이 되게 볶은 것입니다.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닭다리살 다진 것을 사용하면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닭 소보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잘게 으깨서 만들면 조미료의 맛이 잘 배이고 고기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또한 식감도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습니다. 고기를 잘 볶는 포인트는 화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냄비의 예열 온도가 중요합니다. 냄비를 중불에 올려 예열을 합니다.
0: 냄비 위쪽에 손을 대보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정도면 식용유를 한 작은술 두릅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가볍게 펼쳐질 정도로 따뜻해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렇게 일단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다진 고기를 넣으면 다진 고기가 서로 달라붙어 소보로 알갱이를 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다진 고기를 넣어야 하므로 물에 적신 행주 위에다 달구어진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 식힙니다.
0: 냄비 바닥이 식었을 때 다진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전에 잘게 썬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2: 냄비를 아직 불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냄비 바닥에 예열이 남아있어 다진 고기의 색깔이 점차 희게 변하는데 바닥에 붙은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휘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0: 냄비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다진 고기를 다 떼어낸 후에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이 점차 없어지면 고기가 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가 가장 잘 풀어지므로 이때쯤에서 다진 고기를 으깨어가며 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불이 세서 다진 고기가 달라붙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불을 끄고 계속 휘저어줍니다.
2: 잘고 고운 알갱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0: 조미료는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입니다. 살짝 섞어준 다음 다시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5분 정도 바짝 졸입니다. 너무 졸이면 고기가 굳어지므로 냄비에 고여있는 국물이 두 큰술 정도가 될 때까지 졸입니다. 국물이 바짝 졸면 불을 끕니다.
1: このまま少し置いておくとひき肉が汁を吸ってくれるので
2: 이대로 그냥 잠시 동안 두면 다진 고기에 국물이 배어들어 국물이 좀 더 줄어듭니다.
0: 다음은 달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어놓고 흰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흰자 위와 노른자를 자르듯이 제거하며 풀어줍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 술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볶아줍니다. 달걀도 닭 소보로와 마찬가지로 알갱이를 잘게 만드는 것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화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달걀 소보로를 만들 때도 냄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 다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냄비를 예열합니다.
0: 냄비가 뜨거워지면 식용유 한 작은 술을 두르고 따뜻하게 합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펼쳐질 정도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때도 다진 고기 때와 마찬가지로 냄비

0: 익혀서 맛이 들게 하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뿌리 채소와 전분질이 많은 토란 등을 다시 국물과 간장에 졸인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재료가 팽창합니다. 식으면 재료가 오그라들죠. 그때 조미료가 재료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졸이는 것보다 한번 식히는 것이 더욱 맛이 스며듭니다. 식혀서 먹어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담당은 염동호 아나운서와 장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실제로 휴전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전승 기념일인데 러시아는 8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방해할 경우 키이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 내용에는 모든 군사 행동의 중단과 함께 양국에서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의 요청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응한 데 깊이 감사한다고 밝혀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 기자단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질문하자 오늘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8일에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연결돼 있는 타스님 통신은 8일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반드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다른 곳에서 국영방송 등의 취재에 응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 중이라고 말하고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항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두 척은 모두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으며 이란의 항구에 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군 항모에서 출격한 F-18 전투 공격기가 굴뚝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타스님 통신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미군과 한정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그 후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으로 행동한 데 따라 우리 해군이 반격했다. 현재는 교전이 중단돼 진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불안전한 정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측의 전망대로 가까운 시일 내 회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4일과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그 후 5월 14일과 15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란 정세 관련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방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에는 양국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는 강요 등이 잇따라 전화회담 등을 갖고 있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양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회담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와 무역 관계와 타이완 관련 문제 등과 함께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이란 양국 간에는 3년 전 당시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타카이치 수상이 국제회의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이 다카이치 수상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한국 남동부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셔틀 외교를 계속해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으로 국회 일정도 고려해 조율해갈 예정입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가 수상관저를 방문해 메구미 씨의 사진전에 들어온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1,000통을 넘는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8일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와사키 시 주민그룹 6명이 수상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주민그룹은 2005년부터 각지에서 메구미 씨의 사진전을 열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 실현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진전 관람객들로부터 받은 1,125통의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키에 씨는 40년 이상이 지나도 아직도 구출하지 못해 어떻게든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려서 반드시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국민의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최대한 협상해 갈 것이며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메구미 씨와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토부 난탄시에서 소학생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체포된 37세 아버지가 시신 유기 혐의를 포함해 혼자서 했다고 진술한 것이 경찰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통학용 배낭과 운동화를 산속에 버린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의 원정 경기를 가던 마이크로버스에 탄 니가타현의 고교생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운행회사가 이전에도 고등학교 측의 의뢰로 렌터카 버스를 여러 번 알선했다고 설명한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고등학교는 렌터카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0: 도요타 자동차의 2025년도 1년간의 그룹 전체 결산은 매출이 처음으로 50조 엔을 넘어선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1: 일중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조성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는 처음으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스고이데쇼.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고레와 사라사라 헤야.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고레와 쯔양가 데르 타입.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에, 이쿠라 데스카?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
0: 로 바꾸어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0: 수이한기는 밥솥입니다.
7: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 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5: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5: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3: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5: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5: 산생,
0: 8000은
5: 핫생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5: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たくさんありますね。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へえ、 いくらですか?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 대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에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엔카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엔카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엔카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네, 저희가 엔카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 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꼬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그리고 왕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수령 200년이 넘는 이 큰산 벚나무는 가지가 큰 바위를 이렇게 깨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와리 자쿠라라고 불려서 이 우스젠꼬지의 명물 벚나무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우스젠꼬지의 키타치 타이세의 부주지 스님은요, 많은 벚꽃들이 지금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 우스젠꼬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하나카페에서 마지막에 NHK 월드 재팬의 최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콘텐츠 가운데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가서 표시가 되는 쇼즈 메뉴에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오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총 126가지나 되는 일본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락인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냄비바닥이 식었을 때 다진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전에 잘게 썬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1: まだ火はつけていないんですが、鍋が十分に温まっているので、肉に火が。 냄비를
2: 아직 불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냄비바닥에 예열이 남아있어 다진 고기의 색깔이 점차 희게 변하는데 바닥에 붙은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휘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0: 냄비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다진 고기를 다 떼어낸 후에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이 점차 없어지면 고기가 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가 가장 잘 풀어지므로 이때쯤에서 다진 고기를 으깨어가며 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불이 세서 다진 고기가 달라붙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불을 끄고 계속 휘저어줍니다.
1: 細かくなりましたね。ここで調味料を加えるようにします。
2: 잘고 고운 알갱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0: 조미료는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입니다. 살짝 섞어준 다음 다시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5분 정도 바짝 졸입니다. 너무 졸이면 고기가 굳어지므로 냄비에 고여있는 국물이 2큰술 정도가 될 때까지 졸입니다. 국물이 바짝 졸면 불을 끕니다.
1: このまま少し置いておくと、ひき肉が汁を吸ってくれるので、
2: 이대로 그냥 잠시 동안 두면 다진 고기에 국물이 배어들어 국물이 좀 더 줄어듭니다.
0: 다음은 달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어놓고 흰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흰자 위와 노른자를 자르듯이 저어가며 풀어줍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볶아줍니다. 달걀도 닭 소보로와 마찬가지로 알갱이를 잘게 만드는 것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화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달걀 소보로를 만들 때도 냄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 다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냄비를 예열합니다.
0: 냄비가 뜨거워지면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따뜻하게 합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펼쳐질 정도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때도 다진 고기 때와 마찬가지로 냄비를 식힙니다. 물에 적신 행주 위에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단번에 익어버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냄비를 이렇게 식혀주면 달걀을 조금 넣어보았을 때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0: 냄비에다 달걀을 조금 붓고 온도를 체크해봅시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은은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요. 이 정도까지 냄비가 식으면 달걀을 단번에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넣는 순간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2: 젓가락 4개로 냄비바닥에 붙은 달걀을 떼어내듯이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익힙니다.
0: 전체적으로

0: 축축하게 되면 다시 약한 불에 올려놓습니다. 젓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냄비 전체를 비비듯이 저어줍니다. 달걀이 너무 익어서 큰 덩어리가 될 것 같으면 불을 끕니다.
1: しっとりと綺麗に細かいそぼろが出来上がりました。
2: 알갱이가 잘고 촉촉한 소보로가 완성됐습니다. 달걀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지 않고 알갱이가 흩어질 정도가 되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를 냄비에 그대로 담아두면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너무 익어버리므로 접시 등에 옮겨 담아서 식힙니다.
0: 그럼 도시락에 담겠습니다. 도시락에 밥을 평평하게 담습니다. 밥 표면을 3등분해 닭 소보로, 달걀 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각각 담습니다.
1: 소보로 벤토가 出来上がりました. 토리 소보로니
2: 소보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닭 소보로의 달걀의 노란색, 그리고 꼬투리 강낭콩의 초록색이 어울려 선명한 색채로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도 소보로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1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2: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꼬투리 강낭콩은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넣은 열당에 데쳐서 체에 건져낸 뒤 식혀서 비스듬히 채 썰어줍니다.
0: 닭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불을 끕니다. 냄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생강과 닭 다진 고기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재빨리 풀어주면서 약한 불에 볶습니다. 다진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풀어가며 볶아서 흐트러지면 간장과 설탕 각각 2큰술, 물 4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입니다.
2: 달걀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달걀을 그릇에 깨넣고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달걀을 풉니다. 설탕 한 작은술과 소금을 약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릅니다.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식힙니다. 달걀을 붓고 젓가락 4개 또는 포크로 휘저어줍니다. 약한 불에 올려놓고 다진 고기가 흐트러져 알갱이 모양이 될 때까지 저어서 속까지 잘 익으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닭소보로, 달걀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밥 위에 예쁘게 담습니다.
0: 그런데 소보로 도시락은 왜 식어도 맛이 있나요?
2: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지방분이 많은데요. 지방질은 식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죠.
0: 음식은 대체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식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2: 네, 일본 요리에는 후쿠메니라고 해서 한번 식혀서 맛이 들게 하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뿌리채소와 전분질이 많은 토란 등을 다시 국물과 간장에 졸인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재료가 팽창합니다. 식으면 재료가 오그라들죠. 그때 조미료가 재료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졸이는 것보다 한번 식히는 것이 더욱 맛이 스며듭니다. 식혀서 먹어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담당은 염동호 아나운서와 장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히 계십시오.

0: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 대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에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 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 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앵까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앵까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앵까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네, 저희가 앵까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코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코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그리고 왕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수령 200년이 넘는 이 큰산 벚나무는 가지가 큰 바위를 이렇게 깨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와리 자쿠라라고 불려서 이 우스젠코지의 명물 벚나무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우스젠코지의 키타치 타이세의 부주지 스님은요. 많은 벚꽃들이 지금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코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하나카페에서 마지막에 NHK 월드 재팬의 최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콘텐츠 가운데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가서 표시가 되는 쇼즈 메뉴에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오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총 126가지나 되는 일본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락인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동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어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보로 도시락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볶아서 밥 위에 얹은 요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돼 벚꽃이 피면 벚꽃놀이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 또 요리 연구가 와타나베 아키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1: こんにちは. 渡辺 아키코 です. お花見の 季節 です. 今日は 冷めて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아키코입니다. 꽃놀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먼저 생강 껍질을 벗겨 잘게 씁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 사용하지만 풍미를 더해주고 맛이 있습니다. 다음은 꼬투리 강낭콩의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탄 열탕에 데쳐서 체에 건져냅니다.
1: 사야인경을 물에 떨이ましたけれども 아츠이 마마 오이테오크토 이로가 돈돈 와르크나.
2: 꼬투리 강낭콩은 뜨거운 채로 그냥 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냉수에 담가서 재빨리 식힙니다. 오늘은 강낭콩 꼬투리를 썼습니다만 완두콩이나 아스파라거스 등을 데쳐서 곁들여도 좋습니다.
0: 식힌 꼬투리 강낭콩은 길이 3cm 정도로 비스듬히 썹니다. 다음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소보로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양념해서 작은 알갱이 모양이 되게 볶은 것입니다.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닭다리살 다진 것을 사용하면 촉촉하고 맛이 있습니다. 닭 소보로는 될수 있는 대로 잘게 으깨서 만들면 조미료의 맛이 잘 배이고 고기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또한 식감도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습니다. 고기를 잘 볶는 포인트는 화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1: 鶏そぼろを作るときは鍋の温め方がとても大事です。まず
2: 닭 소보로를 만들 때는 냄비의 예열 온도가 중요합니다. 냄비를 중불에 올려 예열을 합니다.
0: 냄비 위쪽에 손을 대보고 따뜻한 기운을 느낄 정도면 식용유를 한 작은술 두릅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가볍게 펼쳐질 정도로 따뜻해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렇게 일단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다진 고기를 넣으면 다진 고기가 서로 달라붙어 소보로 알갱이를 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다진 고기를 넣어야 하므로 물에 적신 행주 위에다 달구어진 냄비를 올려놓고 조금 식힙니다.

0: 냄비바닥이 식었을 때 다진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전에 잘게 썬 생강을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기를 넣습니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볶습니다.
1: まだ火はつけていないんですが、鍋が十分に温まっているので、
2: 냄비를 아직 불에 올려놓지 않았지만 냄비바닥에 예열이 남아있어 다진 고기의 색깔이 점차 희게 변하는데 바닥에 붙은 것을 떼어내는 식으로 휘저어가면서 볶아줍니다.
0: 냄비 바닥에 달라붙어 있던 다진 고기를 다 떼어낸 후에 냄비를 약한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기의 붉은색이 점차 없어지면 고기가 익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기가 가장 잘 풀어지므로 이때쯤에서 다진 고기를 으깨어가며 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불이 세서 다진 고기가 달라붙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불을 끄고 계속 휘저어줍니다.
1: 細かくなりましたね。ここで調味料を加えるようにします。
2: 잘고 고운 알갱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때 조미료를 첨가합니다.
0: 조미료는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입니다. 살짝 섞어준 다음 다시 냄비를 불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5분 정도 바짝 졸입니다. 너무 졸이면 고기가 굳어지므로 냄비에 고여있는 국물이 2큰술 정도가 될 때까지 졸입니다. 국물이 바짝 졸면 불을 끕니다.
1: このまま少し置いておくとひき肉が汁を吸ってくれるので
2: 이대로 그냥 잠시 동안 두면 다진 고기에 국물이 배어들어 국물이 좀 더 줄어듭니다.
0: 다음은 달걀 소보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그릇에 깨어넣고 흰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흰자 위와 노른자를 자르듯이 저어가며 풀어줍니다. 달걀이 다 풀어지면 소금 약간, 설탕 한 작은술을 넣어 간을 한 다음 볶아줍니다. 달걀도 닭 소보로와 마찬가지로 알갱이를 잘게 만드는 것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화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2: 달걀 소보로를 만들 때도 냄비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 다진 고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냄비를 예열합니다.
0: 냄비가 뜨거워지면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르고 따뜻하게 합니다. 기름이 냄비 바닥에 펼쳐질 정도로 냄비가 뜨거워지면 일단 불을 끕니다. 이때도 다진 고기 때와 마찬가지로 냄비를 식힙니다. 물에 적신 행주 위에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2: 냄비가 뜨거울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단번에 익어버려 알갱이가 작은 소보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냄비를 이렇게 식혀주면 달걀을 조금 넣어보았을 때 은은하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0: 냄비에다 달걀을 조금 붓고 온도를 체크해봅시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은은하게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요. 이 정도까지 냄비가 식으면 달걀을 단번에 모두 넣습니다. 그리고 넣는 순간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2: 젓가락 4개로 냄비바닥에 붙은 달걀을 떼어내듯이 재빨리 휘저어줍니다.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익힙니다.
0: 전체적으로 걸쭉하게 되면 다시 약한 불에 올려놓습니다. 젓가락을 계속 움직이면서 냄비 전체를 비비듯이 저어줍니다. 달걀이 너무 익어서 큰 덩어리가 될 것 같으면 불을 끕니다.
1: しっとりと綺麗に細かいそぼろが出来上がりました。
2: 알갱이가 잘고 촉촉한 소보로가 완성됐습니다. 달걀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지 않고 알갱이가 흩어질 정도가 되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를 냄비에 그대로 담아두면 냄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너무 익어버리므로 접시 등에 옮겨 담아서 식힙니다.
0: 그럼 도시락에 담겠습니다. 도시락에 밥을 평평하게 담습니다. 밥 표면을 3등분에 닭 소보로, 달걀 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각각 담습니다.
1: 소보로 벤토가 出来上がりました. 토리 소보로니
2: 소보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닭 소보로의 달걀의 노란색, 그리고 꼬투리 강낭콩의 초록색이 어울려 선명한 색채로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도 소보로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닭 다진 고기 200g, 생강 5g, 달걀 2개, 꼬투리 강낭콩 6개, 밥 600g, 설탕 2큰술, 간장 2큰술, 물 4큰술, 소금 약간, 설탕 1작은술, 식용유 약간입니다.
2: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썹니다. 꼬투리 강낭콩은 질긴 줄기를 떼어내고 소금을 넣은 열당에 데쳐서 체에 건져낸 뒤 식혀서 비스듬히 채 썰어줍니다.
0: 닭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 술을 두르고 불을 끕니다. 냄비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생강과 닭 다진 고기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재빨리 풀어주면서 약한 불에 볶습니다. 다진 고기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풀어가며 볶아서 흐트러지면 간장과 설탕 각각 2큰술, 물 4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입니다.
2: 달걀 소보로 만드는 법입니다. 달걀을 그릇에 깨넣고 알끈을 제거합니다. 젓가락으로 저어가면서 달걀을 풉니다. 설탕 한 작은술과 소금을 약간 넣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예열한 냄비에 식용유 한 작은술을 두릅니다. 불을 끄고 냄비의 온도를 식힙니다. 달걀을 붓고 젓가락 4개 또는 포크로 휘저어줍니다. 약한 불에 올려놓고 다진 고기가 흐트러져 알갱이 모양이 될 때까지 저어서 속까지 잘 익으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닭소보로, 달걀소보로, 꼬투리 강낭콩 채 썬 것을 밥 위에 예쁘게 담습니다.
0: 그런데 소보로 도시락은 왜 식어도 맛이 있나요?
2: 기름기가 적은 닭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지방분이 많은데요. 지방질은 식으면 굳어지기 때문에 맛이 없죠.
0: 음식은 대체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식어도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2: 네, 일본 요리에는 후쿠메니라고 해서 한번 식혀서 맛이 들게 하는 요리법이 있습니다. 뿌리채소와 전분질이 많은 토란 등을 다시 국물과 간장에 졸인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재료가 팽창합니다. 식으면 재료가 오그라들죠. 그때 조미료가 재료에 스며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속 졸이는 것보다 한번 식히는 것이 더욱 맛이 스며듭니다. 식혀서 먹어도 따뜻하게 해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담당은 염동호 아나운서와 장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들으시고 감상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4: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실제로 휴전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전승 기념일인데 러시아는 8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방해할 경우 키이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 내용에는 모든 군사 행동의 중단과 함께 양국에서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의 요청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응한 데

0: 깊이 감사한다고 밝혀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 기자단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질문하자 오늘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8일에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연결돼 있는 타스님 통신은 8일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반드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다른 곳에서 국영방송 등의 취재에 응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 중이라고 말하고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항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두 척은 모두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으며 이란의 항구에 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군 항모에서 출격한 F-18 전투 공격기가 굴뚝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타스님 통신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미군과 한정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그 후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으로 행동한 데 따라 우리 해군이 반격했다. 현재는 교전이 중단돼 진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불안전한 정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측의 전망대로 가까운 시일 내 회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4일과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그 후 5월 14일과 15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란 정세 관련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방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에는 양국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는 각료 등이 잇따라 전화회담 등을 갖고 있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양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회담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와 무역 관계와 타이완 관련 문제 등과 함께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이란 양국 간에는 3년 전 당시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타카이치 수상이 국제회의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카이치 수상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한국 남동부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셔틀 외교를 계속해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으로 국회 일정도 고려해 조율해갈 예정입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가 수상관저를 방문해 메구미 씨의 사진전에 들어온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1,000통을 넘는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8일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와 사키에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와사키 씨 주민그룹 6명이 수상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주민그룹은 2005년부터 각지에서 메구미 씨의 사진전을 열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 실현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진전 관람객들로부터 받은 1125통의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키에 씨는 40년 이상이 지나도 아직도 구출하지 못해 어떻게든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려서 반드시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국민의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최대한 협상해 갈 것이며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메구미 씨와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토부 난탄시에서 소학생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체포된 37세 아버지가 시신 유기 혐의를 포함해 혼자서 했다고 진술한 것이 경찰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통학용 배낭과 운동화를 산속에 버린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의 원정 경기를 가던 마이크로버스에 탄 니가타현의 고교생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운행회사가 이전에도 고등학교 측의 의뢰로 렌터카 버스를 여러 번 알선했다고 설명한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고등학교는 렌터카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0: 도요타 자동차의 2025년도 1년간의 그룹 전체 결산은 매출이 처음으로 50조 엔을 넘어선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1: 일중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조성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는 처음으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4: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5: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5: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5: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5: 3000,
0: 8000은
5: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

0: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1: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4: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4: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4: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여섯 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NHK 월드 재팬 인터넷 콘텐츠에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한국 서울에 사시는 이주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초여름 같은 4월 말입니다. 하지만 NHK 하나 카페 덕분에 아직도 저의 달력은 벚꽃이 활짝 핀 서울의 4월 10일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선릉역의 카페에서 열린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전시회와 토크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 번역연구회의 정회원들과 다녀온 이 전시회에는 벚꽃이 가득한 대표작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토크전에는 고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아내분과 또 아트 디렉터분 등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판화 형태로 전시된 가토 히로미츠 작가의 작품들이 있는 서울에서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웃음이 한 대 어우러졌습니다. 우키오에의 이야기도 나와서 NHK 하나 카페와 자포니즘도 즐겁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토크전에서 하나 카페와 연결된 놀라운 우연과 마주했습니다. 하나카페에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또 자포니즘 테마의 하나카페도 기억해 주시는 분도 이 토크전에 관객으로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카페의 청취자로서 저도 기억하고 있던 서울 엔카마을에 관한 메일. 그 메일을 보냈던 서울 엔카마을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재욱 아나운서님이 서울 엔카마을의 메일을 읽어주셨죠? 라고 말했는데요. 4월 10일 서울의 일본 미술전에서는 이렇게 벚꽃도 피었고 하나카페에 관한 이야기꽃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1: 네.
0: 네, 저희가 엔카마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원분들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메일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메일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네, 이주영님이 이렇게 사연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주영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3월에 하나카페에서 벚꽃 개화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홋카이도에서는 지금이 만개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1: 네, 벚꽃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코지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요. 약 200그루의 벚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이 우스젠코지라고 하는 사찰은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또 이 경내 일대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는 큰산 벚나무 그리고 왕 벚나무 등 10종류 정도의 벚나무가 약 200그루나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수령 200년이 넘는 이 큰산 벚나무는 가지가 큰 바위를 이렇게 깨고 거기서 뻗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와리 자쿠라라고 불려서 이 우스젠코지의 명물 벚나무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이 우스젠코지의 키타치 타이세의 부주지 스님은요, 많은 벚꽃들이 지금 제철을 맞이했는데 5월 중순에 피는 벚꽃도 있다고 하면서요, 변화하는 모습도 즐기면서 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홋카이도 다테시의 우스젠코지에서 이 벚꽃이요 아주 만발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항상 저희 하나카페에서 마지막에 NHK 월드 재팬의 최신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콘텐츠 가운데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가서 표시가 되는 쇼즈 메뉴에서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음식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하단에 오디오 프로그램으로서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총 126가지나 되는 일본의 가정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일본의 요리를 만들어보자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락인 소보로 벤또, 소보로 도시락 만드는 방법을 재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동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장은영입니다. 일본 요리를 만들어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보로 도시락은 닭 다진 고기와 달걀을 볶아서 밥 위에 얹은 요리입니다. 일본에서는 봄이 돼 벚꽃이 피면 벚꽃놀이를 하면서 도시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시락을 만들어 꽃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요리 연구가 와타나베 아키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1: こんにちは. 와타나베 아키코です. 오하나미노 기세츠です.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타나베 아키코입니다. 꽃놀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보로 벤토, 소보로 도시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4인분입니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실제로 휴전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에 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전승 기념일인데 러시아는 8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측과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방해할 경우 키이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SNS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 내용에는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과 함께 양국에서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의 요청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응한 데 깊이 감사한다고 밝혀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1: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 기자단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질문하자 오늘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8일에 이란으로부터 회답이 올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봐야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연결돼 있는 타스님 통신은 8일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반드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다른 곳에서 국영방송 등의 취재에 응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 중이라고 말하고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항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두 척은 모두 화물을 적재하지 않았으며 이란의 항구에 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군 항모에서 출격한 F-18 전투 공격기가 굴뚝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타스님 통신은 8일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미군과 한정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그 후 군 관계자의

0: 말을 빌려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으로 행동한 데 따라 우리 해군이 반격했다. 현재는 교전이 중단돼 진전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불안전한 정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 측의 전망대로 가까운 시일 내 회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4일과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당초 3월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그 후 5월 14일과 15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란 정세 관련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방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에는 양국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을 담당하는 강요 등이 잇따라 전화회담 등을 갖고 있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양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춰 한국에서 회담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와 무역 관계와 타이완 관련 문제 등과 함께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0: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이란 양국 간에는 3년 전 당시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간 상호 왕래인 셔틀 외교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타카이치 수상이 국제회의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카이치 수상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타카이치 수상이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한국 남동부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셔틀 외교를 계속해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으로 국회 일정도 고려해 조율해갈 예정입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가 수상관저를 방문해 메구미 씨의 사진전에 들어온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1,000통을 넘는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8일 요코타 메구미 씨 어머니 사키에 씨와 사키에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와사키 씨 주민그룹 6명이 수상관저를 방문했습니다. 주민그룹은 2005년부터 각지에서 메구미 씨의 사진전을 열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 실현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진전 관람객들로부터 받은 1,125통의 메시지를 기하라 관방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키에 씨는 40년 이상이 지나도 아직도 구출하지 못해 어떻게든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확실하게 알려서 반드시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국민의 생각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최대한 협상해 갈 것이며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메구미 씨와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토부 난탄시에서 소학생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체포된 37세 아버지가 시신 유기 혐의를 포함해 혼자서 했다고 진술한 것이 경찰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는 통학용 배낭과 운동화를 산속에 버린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의 원정 경기를 가던 마이크로버스에 탄 니가타현의 고교생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버스 운행회사가 이전에도 고등학교 측의 의뢰로 렌터카 버스를 여러 번 알선했다고 설명한 것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고등학교는 렌터카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0: 도요타 자동차의 2025년도 1년간의 그룹 전체의 결산은

0: 매출이 처음으로 50조 엔을 넘어선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1: 일중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조성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과 관련해 2026년도는 처음으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え?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고노, 소노, 아노로
0: 바꾸어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0: 수이한기는 밥솥입니다.
7: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 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5: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5: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3: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5: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5: 산생,
0: 8000은
5: 핫생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5: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3: 高すぎます。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0: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 마을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